0: 이곳은 대대장 백정호다. 방금 지나간 놈이 중국군이다. 얼른 죽여대를 보내라고. 나 의상 관한데 전해.
1: 안구어.
2: 낙동강. 회답.
1: 빙천.
3: 대회님,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?
1: 그거...

0: 너한테 말해줘야 하나?
1: 아, 아닙니다. 대위님,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그 사단으로 가는 길에 인민군 부대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
0: 그럼 용대로 가는 길목은 안전한가?
1: 네, 그쪽은 괜찮습니다.
0: 고맙다, 상사.
1: 고맙습니다, 대회님. 가자.
2: 你有没有这种感觉啊？金哲在跟敌人说话的时候，这一恍惚，好像他们是一伙的。在小秀才就是优秀，有出息。战争打完以后，他指定能成演员。我还记得他第一次演帝君的时候。 他紧张的扣子都系错了。上山，
3: ！야 당장 풀어주고 의자에 묻어 군의관을 불러와.
4: 네.
5: 이발, 이 병신들아!
6: 감히 적군의 장차병을 넣쳐?
5: 어? 미친 거 아니야?
6: 양 대장한테 말해서 개박살을 낼 수가 있어.
5: 비켜!

0: 지금 바로 추격대를 보내겠습니다.
1: 경계병 한 소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나랑 같이 가다.
0: 그래도 되겠습니까? 만약 그 사이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?
1: 정찰병 들어가지 않은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.
0: 네, 알겠습니다. 대대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. 대대에 보고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.
2: 잠깐!
3: 일단 추격은 안 한다. 적군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 너 누가 알고 있나?
0: 대대장님께서 때려 눕힌 두 보초병이랑 대대장님을 때려 눕힌 순찰병, 그리고 이 벙커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.
1: 대위, 지금부로 자네 지휘관을 부중대장한테 놓습니다. 그리고 자네 지금 즉시 자한대를 준비해서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나랑 같이 사단으로 간다.
0: 이건 대대에 보고해야 합니다.
2: 그쵸!
3: 더 이상 더 달면 죽여버린다.
4: 好点了吗，文姐？还行。听说你要回去，这是同志们的家信，麻烦你回到国内给寄出去。嗯，好，我这还有。文姐，你回到国内之后，你父母会来看你吗？啊，我受伤和回国的事儿，我还没告诉我父母呢。
5: 啊！其实
4: 我压根就不想回国。
5: 那怎么行？你得赶紧手术啊！
6: 对呀，你这伤这么严重。

0: 中不中呀，杨司令。
1: 미군정보에 의하면 자네와 자네 이끄는 부대가 모두 전사 아니면 포로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야 살아있네 잘 따라왔어
0: 급히 보호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

0: 그랬습니다.
1: 그게 가능한가?
0: 일단 저희 정찰대는 우리와 같은 무전기를 쓰고 있어서 신호 교란이 용이합니다.
2: 그러니까 우선 적의 정찰병들이 들어가서 보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 속히 군을 재정비해 이 314 고지에 병력을 구축하는 겁니다. 그러면 놈들은 저희 군의 원래 배치대로 공격 계획을 짤 겁니다.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.
1: 좋아. 좋은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확인하겠어?
0: 어떻게든 정찰 소대를 찾을 겁니다. 이 계획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314 고지의 병사들 모두 데려왔습니다.
1: 잘 생각했네.
2: 사단장님, 지금 당장 우선 신호 교란을 해야 합니다.

0: 때로 멈추지 마.
1: 예, 알겠습니다.
0: 가봐.
2: 잘 들어. 각자 수하들을 데리고 두세 명씩 한조로 통신병이든 사냥꾼이든 지형 탐사원이든 적의 주위를 끌지 않도록 한다.
0: 만약 적의 서대를 만나면 건드리지 말고 바로 보고해.

0: 촬영하러 왔어? 제보 잡았구나.
1: 예, 우리 방금 꽝하문이 잡았습니다. 혹시 여기 근처에서 다른 사는 가문 못 보셨습니까?
0: 아니, 아무것도 못 봤다.
2: 그럼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고라니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.
0: 그래, 가봐.
1: 가자.
2: 응.

0: 보병들에게 10명 정도 소대를 보면 바로 얘기해.
1: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작전을 절대 간섭하지 말라고 지시해. 그 소대를 이끄는 사람은 대위다.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호소서가 들었나?
1: 네, 다른 병이 있다고 해서 상부에서 임시로 추가했습니다. 주로 후방으로 가는 군인을 검문하고 있습니다.
2: 그래, 중방에는 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뭐 조사할 것도 없지.
1: 대위님 말씀 맞습니다.
2: 수고했다.

0: 대위 두 명과 사병 둘이라고? 314 고지 방향으로? 통신기는? 없다고? 그래 알았어. 계속 감시해.
1: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너무 수상한데 놈들은 적군 몇 명과 통신기를 남겼다. 통신부 연락해서 대어령과 그 근처에 대한 신나 교란 계속하라고 해. 박대회, 애들이 데리고 가서 그 주변 도로를 철저히 보유하고 있다가 324 고지에 그 네 명이 지나가면 소탕이 들어간다. 남은 조군을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. 그 어떤 정보도 새 나가면 안 돼.
2: 네.
1: 아,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전해. 작전 시 흡표 완전 착에 차지하는 자 모두 사살해.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山下全是敌人，咱被围了，出是出不去了，得想办法周旋。大家熬到晚上再说。不行，我们穿的离卫军的军装，怕啥子吗？
1: 不行，敌人应该是有备而来。我看见他们所有人都换上了特殊的袖标，咱指定是暴露了，得想办法藏。
0: 那种还没回来啊？回呢。
2: 行，敌人还得布置一会儿，等他回来立刻走，明白吗？好，就地。
3: 산기슭 쪽으로 갈 겁니다. 그곳은 풀이 무성해서 몸을 숨기기 좋을 겁니다. 풀숲을 지나면 바로 숲입니다. 아직까지 그곳에서 적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4: 치료구역은 없는가?
3: 있습니다. 그래서 제1소대장을 불렀습니다. 제1소대장이 발에다 줄 겁니다. 총 내려! 이 사람들은 작전 수행하러 가는 첩보대다.
5: 네!
3: 예, 가시죠.

0: 대위님, 여기서부턴 지뢰구역입니다. 제 1소대장이 바래다 줄 겁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.
1: 협조 감사드립니다. 돌아오면 꼭 부총대장님이 도와주셨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.
2: 저를 따라오십시오. 여기 작은 막대를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.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.
3: 알았어.

0: 부전대장님, 백 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2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.
1: 백 대대장님, 그 네 사람을 전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
2: 군 첩보대 소속이라고 하면서 전선을 넘어 적군에 잘파한데 협조해달라고 하더군요.
1: 아무 말도 안 하고 협조해줬습니다.
3: 그래, 잘했어. 오늘 밤과 내일 밤 조심해.
4: 놈들이 324 고지를 공격할 거야. 선부에서 강력 지원 해줄 테니 전투 준비 단단히 하고.
1: 네.
3: 주세 시작해. 반드시 해지기 전에 남은 적군과 통신기를 차단해서 없애버려.
5: 예, 알겠습니다.
6: 수색 시작! 수색 시작!
3: 가자.

0: 16교역은 부산 나섭니다. 총 2만 돌아 가보겠습니다.
1: 그래, 고맙다. 회장, 내취已经过了。加油。 别吱，哎，去炸一个。好嘞。大牛，你轻点，别又给人坐死了。
2: 好的，科长。
3: 哎呦，哎呀，哎呀，괜찮아？괜찮아，괜찮아。야
4: 근데 소대장님은 왜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거야？
2: 한번 가봐야 하나？뭐야？
4: 뭐야？

0: 대장님, 통신부대에서 놈들이 무슨 신호를 감지했다고 합니다. 위치는 여전히 대여령입니다.
1: 그럼 통신 정찰 전형을 현장에 보내서 당장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라고 해.
0: 근데 놈들은 잠깐 켰다가 저희 측 결안을 받아 통신이 불가능해지면 5분 후에 전원 끈다고 합니다.
1: 전원 켜는 시간은 규칙적인가?
0: 그게 규칙적이긴 한데 길지도 않습니다.
1: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확한 위치를 알았네.
0: 예, 알겠습니다.
2: 报告，师长，南哥这回来了。师长，正担心你呢，电台也联系不上。快说说情况怎么样？
3: 这是敌人的部署情况。314高地有一个营的兵力防守，在后面呢有一个营部、两个连，还有四门107重迫击炮。 有什么需要特别注意的吗？有，大余岭。这个地方非常重要。嗯，是314高地后方的制高点，可以卡住314高地上的敌人的后路，同时呢，又能够阻挡敌人后方对314高地的支援反攻。我建议在进攻的时候，派一支穿插部队抢先占领大余岭。一班长李万福现在带着5个人，还有电台。 就隐藏在那儿，随时可以配合穿插部队的行动。但是我还有个担心，我担心敌人也看到了这步棋，先派人把大余岭给占了。
2: 你的想法跟师里的不谋而合。另外，在回来的路上。
3: 我们抓了一个蛇头，已经做好了假象，让他们认为人是被炸死的。到现在，他们应该还不知道他们的人被俘虏了。
4: 很好，不要惊动敌人，以防他们临时改变部署。
3: 是。
4: 还有什么情况？

0: 저게 신화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어디야?
1: 검측한 결과 대략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
0: 이 일대를 서석지 수색해봤어?
1: 네, 수색했습니다. 근데 저는 허우 볼판이라 숨을만한 곳이 아예 없었습니다.
0: 없어. 없다고. 그럼 절벽이나 동굴 같은 거 없었고?
1: 멀지 않은 곳에 절벽이 있긴 한데 수색 대원들 말로는 밑에 대고 총도 쏘보고 다 해봤는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.
0: 내려가봤어?
1: 아닙니다.
0: 아이씨, 똑바로 안 해?
1: 죄송합니다.
0: 진짜.
2: 伤员同志们，你们回归以后安心养伤，全师子战员都祝你们早日康复。大家都上车吧，注意啊，动作幅度都小一点，别把伤口撑开了。
3: 小心，
4: 文杰同志，上车吧，回去好好养伤。大家都保重。
3: 小心点儿，
5: 谢谢。